0: テレビヘピアベイロコ이렇게까지웃어야되나요 이거는쿠키로 들어가자요 이거는 마지막 쿠키로
1: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찍는 거를 정말
2: 105.5 FM Gana Radio, Radio Informasi dan Hiburan.